underneath is a weed gutter. 허락허락 네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. 허락허락 네가 없는 it is a weed gutter. 허락허락 네가 없는 it is a weed gutter. 내려